0: 이번엔 수디비의 밤. 할렐루야. 오브르 나마스카르비 와디비 안반스.
1: 이라바시게라 바카 이라바시게라 바카 이라바시게라 바카